0: 민랑 농자온 만데니 잔치하니코 불그리았다 아로 BN 비망코바 노맞다 우니 금은사 자아니랑코 브리온 플러스 F 친그낭 급박호사 브리보 우노 비타민 아로 아인 그낭 BN 비망코 망라갓나 아로한 생발조개라 키나겠다 자아니 보스추랑코 브리온 플러스 F 니 친그낭 급박호사 브리보 야코 커미셔너리트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겠다 우야땡아
1: 나오 나시망나 카이루스 마랑니 응금은 기드랑원이코 말팍바에 아로 오 미측 야기트랑코 나시망 큰낭스카나가다 만겐

is Khasi Hills-nii Deputy Commissioner, tourist-rangko napakenggipa aro mandirangko daukichina songrenggipa rangko Shillong Pinursla Dauki Ramagutta Rianiko Bingangaha. Wa Ramagutta Songrianiyo Kenchakani Rang Bang Anigment Wa Ramagutta Riyadwaniko Dontongachina Gietangaha. Yako Deputy Commissioner and Chairperson District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Nigita Bristibal Salo Ungupa Obostao Pangchaki Uyataha. Mandirangni Naljokanina Wa Ramagutta Riyachina Aro Shillong Jowai MLRM Dauki Gita Riyadwaniko Dakchina Mutmolangaha. Re-need NEET UG 하자가니 고글톡니 National Testing Agency 니 포리칼 아니코 미니 치붕아 라도왔다하 스캉니 차트로 차트리 랑나 차사소첫 미니즈 바칸타 그탐산 포리카 세나 그타 소마이 오나침 엔디바다 오디 차사 소스쿠붕아 미니즈 오나 라도왔스카하 Re-NEET NEET UG 하자가니 고글톡니 포리카코 June 코르사 타리코 아탐니 그니 바지오니 봉아 바지오 봉아 치 봉아 바지오나 오아탕겐 에네 우야타하 미니 치 봉아 온다파 온다쿠파오 포리카 세야니오 카파타니랑코 카파치나 아로리카랑오 비멍랑코 세갓나 나가니랑코 세갓당나 소마이코 차트차트랑나 오나하 에네 우야타하 달니 코브랑디야산 사칸티난 왈남 얀 아카시바니 실롱